아룬투 사람테 비니아 사람테게 백당댓 아제헤 몽젯 제똥당댓 앙나 람테게만 잉롱아탁 아깽도 오 아잣 아제헤 아판시 제헤 몽젯 불로 방소 제헤 어동로테 에코락티티 라시 제헤 몽젯 불로테 에코댓 푸시 지니낭포 Lasonsi, a boy kechetong Angnarke, a od adur kachinisi keong Lasonia lam tepen kipudamke lahelo A boy si kachinitang det amonita panle Kam kachotoi mate Honjat kachepadu bu apan Lasi sarlam tepulo tek tang det achehe bongjet chetong tang det angnar Pinya sarlam teke lapani chalo